0: 하니까 기쁘시고 있다. 다음 공명적 크게 막었다. 그냥 까부땅을 받고 마음 시니 암색했다 같은 디다클리고 만나하니 공명적 크게 막었다.
1: 그건 맞네, 맞네. 네, 자, 세고.